0: 리온! 내려, 가오리온! 내림내 갈리온. 잡이기 유세리려.
1: 에이, 에이, 우리 애기할. 에이, 미리 잡기 빛.
0: 리온.
1: 아르카드신 예슈얼무.
0: 올라마스. 하지 리온. 우양 카드심. 우양. 우양아디. 지카랩스네. 테크라로시 가드.
1: 아메리칸으로스.
0: 에베스 아메리칸으로스.
2: 뭐다 김 böyle?
1: 소피 와그너 az önce hayatınızı kurtaran kadın. Teşekkür ederim. Şu tarafta bir laboratuvarım var. Hemen oraya gitmeliyiz. Orada T-Rex Avedinonoku sürüsünden uzak durmuş oluruz. Çabuk olmalıyız.
2: T-Rex mi? Yani Tyrannosaurus Rex mi?